하지만 비트로싱 말라가루니 돌니 이 손을 응태라니기 드랑고 나소나마나하 다오졸졸 한층 많이 그만 구멍나무름나나와 이안이 메등오 감리가 나니 그나 시망 그나소나만겐

0: 나시망 프롱남 투라 프로그램 코크나스 나마나하 나졸졸 차트로 차트리라니 보이도무가니 코크나스 나만겐 예 프롱니 바코 에로빌 하이 세컨더리 스쿨 투라 오퍼랭바 아노사 비안치 엔 상마니 보이도무가니 코 나시망 크나소겐
1: 아니 비는 코 에사 비안치 엔 상마무가 아마 에로빌 하이 세컨더리 스쿨 오퍼랭아 다오왕이 문나 맹급바 포이치아라 묵톡시랑 와 묵톡시랑 세누급바 크레손 케 상마 아람급다 앙아치라의 동행원 비아등다리급나 앙아숙강원 늑쭉 앙아랑 산주작 비버 손다가후 목소등급 미토리리 묵톡신 바라후 지보일감 정동통로 모양이 그리오 빨릇빨릇 메사잉아 바 가슴 바로 왕이 아스키랑 그따 으뜸한 익속장 와랑니 급반니아 동자 아리시마 으깜조조 지코금목 위반한 심마 목잡차는 으깜하나 앙아 다시 매직잉아 룩렉룩렉 마루시시 으뺨으뺨 지바쿠레바 우망롱 예사파아 은디요바 목톡시랑한 지바우나 맞다 기슥아는 붓급바바 구아는 세급바 같은 거치한 수학플린이의 우아족바 앙기스미 가타나 마이기따 나바하니 우리자족 앙안탕한 마이야 잔치야니 앙마평면 비아타노 두의 로잉원 잔치야몽 잔치기자 낱개 동행원 앙기스미 늑간요 우랑 나바아 랑산 앙기스나 가든마니 옹바아 방난 운원 앙리 가통 가차안 갑비 메사르마 묵톡시문 기스간 수학계 무텔라
0: 에러빌 하이어 세컨더리 스쿨 투라 오퍼라 인가바 아노사 비안치 엔상마니 포도 무가니 코나 시망 크나소 나만나하

0: 이 사람 마시망 고프 그나 스카브스자
1: 스카
0: 다오만 시망나 메이 문급아 만데 석사님은 은희 장기 당하니코 아가압겐 메이 문급아 만데 석사 강하우 급바 녹당원이 옹아침 은희 마아파 남엔 강하옹이 장기 당하하 은희 마아파 사카분노 하지라 가에 차침 안보소떼 팔레 차침 안답게 메리 라바하 은희 불시브리망 옹원 우코송이 로얼 프리머리 스쿨로사 아바타하 와 포레 메팅오바 리카브리에 포레 파나만 파자하 마이나 은희 마급바 파급바 강하우 옹아니기만 만자하 와 사카분니 리카코사 포레아하 펜슬 브레나 만파자하 졸라바라 브레에 사카분니 오나타쿠사 가나치나침 스쿨로바 와 졸라 트라파랑코가니 리바침 안다키 와 듀크착피 에 포레아하 와 나니 사카바랑그타 아타모바 포레나 만파자 와 녹슐니 미사코 와로 당카나 니팀나 나가하 와 쳇바지오사 포레이나 만파하 안디와 제 소마이만나 우노 기습낭에 포레하 와 브리바지오 오니 차갑디 프레모 포레롱아하 안다키 와 프리머리 스쿨 코파스카에 와 유피 스쿨 코파 스쿨 가무코 암고파하 와 세컨더리 11, 12 플러스 코파스카에 비에 코파스카아하 와 포레 마초테 송타모 스쿨 기사코 클리아하 우니 비사 마팅어 우니 마아파코 만데랑 나멘 존나께 카스타페 로아침 마이나 강아오 솔비코데 만데라자침 인디바다오 우와 마아파코 닥착가하 우니 닥착하니 치 남급바 녹당 왕아하 우와 송니 만데랑 코바 라도하 우와 남멘 조통 가급바 비성아하 우니 남급바 군나라 안층나사카 안층사카 티남 라비아니 옹아 우니 이만 안층바 우와 미리 급다 기습낭에 크링이 포레나 조통 가나하이 마시아마 미샤랑
1: 미샤
0: 메리 문급바 만데라 강아오빠 녹당니 옹겐치 묵어바 크레이니 보레니 치우와 치수가니코 만나하 낫게 아침 사건니바 메리 기타 크레이니 보레기포 옹나주통 가나하이 다오 나시마 기트나 스카스자
1: 스카라
0: 마이 기트콜겐
1: 지호바나마
0: 다오 지호바나마호 그낭나

아그리페인 베나 아나바띠 마치 옹기제다께 엔티마이크로비얼 삼랑코 자칼라니랑치 예 삼랑니 캄카니 베랑코 벨그리앗나마나 웨선 아이자 만데나 아로맛 부릉랑나 롱탈가베 치앙코 만 기자니랑치 아로롱탈란 탈리동나만 기자니치 총모탄 진라트카니랑코 돈람 노크랑 바비아프랑 롱탈란 탈기자니치바 이아 엔티마이크로비얼 레시스턴스코 바리아트나 덕차가 이 엔티 마이크로비얼 레시스턴스 바 사트파 조응랑코 니시아트나 기자니 아그사크 막친 켄차가니랑코 바리아띵아 마이나 시그니 텅비니그빠 사등 아니랑 바 인펙션랑코 참팽소나 만자겐 치모데 시아보나니랑코 참팽소나 그따닝 비겐 이아 엔티 마이크로비얼 레시스턴스 바 AMR니그만 감랑코 카나그따 Global Action Plan ba agasa kamat ni sungrang ni khu ngi kham kha ani ko hazal gani chi bunga bel sieni de pet a ba ching ata ha yani ni ngu dung thong dung tha sungrang an thang da ni ge ta multi sectoral national action plan na ko da kang ska gen hazal gani chi dok bel sieni september ja o new york song jin ma o united nations ni chu bi ge pa ga dang ni thom bi mung ani o mandi jap na Matburungrangna, aro sambungrang, aro wan tsungni sam tang tang uparangko, rung tangan tangi rak kien na gata kamrangko ka angna, ane kumme chan tianirangko rak gata ha. Nasimang antimicrobials ba mandeo matburungrangno, aro sambungrangno, gba infection ko, Nama pula cakap apa samanya bidungu kan dike wanan ku kena suaha. Tau sumayan bani ani geman, Grisilda mayak aru ni jol ni gijangku kamatang sekagen. Gijangu inga, riba jisu, prinsing baha, tungacem anga aru jisu kristo.

나 아니 조니 기정고 크나스와하 나 조조 와니나 사마니 기정고가 마땅스카겐 기정아롱 이나 아삭니 멘데 감차타니 아로 마용 빠카사

라시멍이란이라 상망인기 정코프나 소아하 아미야기 정 박사 미스크랑이 프로그램 고가마타니 소마이바이아논 보나하 나우디 특산이 자마나 델리오니 힌디 코보아코 지기니 바지옹아헌 크나소나만겐 얀 아카슈아이 투라